0: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모건타운의 MFC 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여 조 페로시치 사도와 리나 페로시치 목사가 진행하는 주간 라디오 방송인 MFC 월드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함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얻고 치유를 받고 축복을 받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MFC 월드와이드 에디션에 대한 MFC 미니스트리에 오늘의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1: 아버지, 오늘 아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받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라면 반갑습니다.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겪어온 일들의 연속이니 움찔할 필요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교회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던 기억이 나요. 제가 방금 한 말에 공감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인가요? 몇 명 있어요? 당신이 느끼는 모든 것, 당신이 노래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년 정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고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 개발했어요. 감정도 별로 없었어요. 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도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 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제게 실제 하시는 분으로 느껴질수록 그분을 더 경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적인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궁금해하곤 했어요. 전 여기 서 있는 토마토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모두들 손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죠. 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고 그분을 알수록 더 많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치유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감정을 꺼버리는 거 아시죠? 그냥 꺼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감정을 꺼본 적이 있나요? 전 그랬어요. 너무 많은 고통은 그렇게 만들죠. 그냥 외면하는 거야. 알았지? 당신은 방에 앉아있지만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그러곤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분을 더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분이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자유롭게 느껴보라고 격려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의 관계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도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나머지 여러분도 발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듭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장벽, 자기 증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자기 머릿속을 엉망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모든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당신이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건을 받았다가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지 않아서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몇 명이나 그런 적이 있나요? 좋은 물건을 받았는데 내가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여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교회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목회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누구도 똑같지 않은 가장 혼합된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요. 하나님을 위해 여기 있지 않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기 남아서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쓰다듬고 사랑하고 항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육체적 관계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역의 중심 부분은 아닙니다. 사역의 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저는 많은 일을 해온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보면 그들은 서서히 자신의 자리에 적응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의 손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으로 지으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면 훨씬 더 좋은 곳이 됩니다. 아멘.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동안 저쪽을 조금만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모두 관계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종교를 하려고 한다면 오늘 종교와 성과와 점수 매기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길 기도할게요.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요. 결국 스스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할 거예요. 인생도 별로 없을 겁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성육신한 신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 서 있는데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적 인관계이며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세상적이고 감각적 인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언제 거듭났는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설교이지만 이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분을 친밀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육적 기독교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까지는 항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허락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만 일터에 나가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어디에서나 똑같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은 구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장에 가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교회에 가면 일주일 내내 여기 없었던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기억납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선형적인 삶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성과 지향적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그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분이 매우 크시다는 것을 알았고 그 어느 때보다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시 올려주실래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기에 마음이 더딘 자들아, 마음이 느리고 둔하다. 그는 말했다. 너희 귀가 둔하다.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인간성과 함께 오는 둔함이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여러분을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설교가 없어도 교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 중 일부는 그렇게 여자를 쫓아다녔어요? 알겠어요? 뭐든 할 수 있죠. 웃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쫓아다녀요. 무언가를 원하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삶을 순응하고 삶을 순응하는 것으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절박해서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맞춰 살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한 시간짜리 설교에서 4초짜리 진리를 하나만 알려준다면 그 4초짜리 진리가 저에게 더해졌으니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4초를 얻기 위해 갈 것입니다.
0: 이번 MFC 월드와이드 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구세주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fcministries.net에 로그인하세요. 여기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조 페로시치 사도 및 리나 페로시치 목사와 함께하는 MFC 미니스트리 예배를 시청하고 이전 라디오 방송과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을 바로 쓰다 TV 프로그램의 현재 에피소드와 지난 에피소드를 볼 수 있는 링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 광과 조 원 제이스 조 사도와 목사님을 위한 기타 질문이나 의견을 미디어 이메일 fcministry.net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 방송국에서 조 페로시치 사도, 페로리나 페로시치 목사, MFC 월드와이드의 MFC 미니스트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2: Here's a reminder letting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programming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Just go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your favorite programs and music. Plus, get even mor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You can listen to Hope Radio on hoperadio.net.
3: My dad had a passion for teaching the Bible and helping people understand how God's Word guides us in our daily lives. Today's message,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speaks ab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our lives. We pray Dad's sermon today will encourage you and strengthen your faith.
4: I'm Pastor Salem, and I want to welcome you to the Christian Worship Hour. And we have a sermon today. I've got so many letters that I'm going to preach a sermon on it. And that is, what i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And so just stay with us. But I want to start by reading just a few of our letters because it kind of gives you an idea where people are and what they're thinking, what they're asking. And also then you can also pray for some of these folks that really have great sorrow in their life. And I'm starting with one of those letters that where the dear brother needs our prayers. And he writes, this is Browning, Montana. I was diagnosed with cancer and had only one kidney and had one kidney removed. My daughter was murdered by a 17-year-old along with her cousin. I've tried very hard to deal with both things. The doctor said I cannot work anymore. I need prayers besides mine for Jesus' healing. If it wasn't for my belief in Jesus, I wouldn't get through this. Jesus is everything, and everything has answered. God bless you in your work. My wife and I have learned to depend on Jesus for all of our needs. God bless you and your staff. And so here's a dear brother, and he's had great sorrow. And all of us need to pray for him. And look at what he says. Yeah, if it wouldn't have been for my belief in Jesus, I wouldn't get through this. And I wonder how many of you that are watching today and worshiping with us, and you're saying the same thing. If it wasn't for Jesus, I couldn't make it through. But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With Jesus, you can make it throug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eth me. And the Lord will see you through. Just trust him and just be brave and lean on Jesus. Let's see. Here's Peoria, Illinois. May I ask a question? How do you get into heaven? Is it just confessing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and that he was resurrected the third day? Sometimes I don't want to die because I don't want to go to hell. Is it that easy, just believing, or is there more to it? Other pastors like they make it to be something or some way that leads me to believe if I don't do this or that, I'll go to hell. Well, there's a lot of people that tie a lot of things on accepting Jesus. But Jesus made it so plain that a child can understand. I was 10 years old when I accepted Jesus. I have a daughter who is 5 years old and accepted Jesus. And he is simply the whos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And so when you put your faith in Jesus, for instance, take John chapter 5 and verse 24. This is what Jesus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heareth my word and believeth on him that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Did you get that? You hear the word, you believe that word, that you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you'll be saved, and you have everlasting life. And then in this verse, Jesus goes on. And he says, and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 That is, you won't go into hell, but you'r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That's eternal life in Jesus. So you just pray and tell Jesus you're a sinner. And just, he knows it, but he wants us to confess it and say, dear Jesus, I'm sorry for my sins. And I just ask you to come into my heart and take my sins away. And I'll turn from them the best I can. Thank you, Jesus. That's it. Don't make it difficult. Don't make it hard. Don't make it a lot of hoops you got to jump through. All these legalism and all of these legal things and works and all the rest. It is, you just put your faith in Jesus. And like we're told in Romans, but to him that worketh not but believeth. And so forget the good works until you believe. And after you believe, then you do the good works. Here's one from Phoenix, Arizona. And said, I am about a step away from a wheelchair. I quit attending church some years ago because I couldn't sit there long enough. You have been our church ever since. You're such a blessing. You help her give me the peace of God. Please accept our meager offering. We love you so much. God bless your service. And so here's a shut-ins, people that can't get out anymore. Oh, we have a lot of them. And we are so glad that we can just preach this wonderful word of God to them. And then this last one I wanted to give you. It is from Sarawak, Malaysia. Malaysia. And then we sent him one of our films, The Heart of a Shepherd. And we send those out on a free will offering basis. And I'll give you the address at the close of the service today if you'd like to get a copy. But they got a copy, and he writes and said, my wife and my brother-in-law became emotional watching Heart of a Shepherd. I became deeply emotional by watching you preach because powerful words of God come out of your mouth. And then he says, Bible. And that's right. Powerful words comes out of my mouth because I'm preaching the Bible. It is anything that I have. It isn't my wisdom or anything like that. It's the wonderful word of God that comes out of our mouth when we preach. And that's where the power is. And God, we preach that word and the Holy Spirit picks it up and applies it to our people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And people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and are saved. That's the gospel. But let's look at this baptism of the Holy Spirit. First of all, the Holy Spirit is the third person of the Holy Trinity. It's the Father,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And he is at work today. He's at work in the world, and he's at work in the church, and he's working in the believer. And so when you think about the Holy Spirit, we have him as God, and he's always been at work. He was at the creation of the world. He was active throughout the Old Testament. He was active during the coming of our Lord. He was active during our Lord's ministry. He began a new ministry after the ascension of Jesus Christ into heaven. The ministry began on the day of Pentecost, and it will continue until Jesus comes again. So the Holy Spirit is a very significant person, and there are very significant words of our Lord as recorded in John 16, verse 7. Jesus has just told his disciples that he's going to have to leave them, and they're disappointed and they're discouraged. And then Jesus tells us in John 16, verse 7, he talks of what's going to happen, they're heartbroken and so forth, and this is what Jesus says.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I go away. For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Here Jesus refers to the Holy Spirit as the Comforter. And he's that Comforter, he's called that Comforter, because he comes from Father's throne in response to the Lord's command. And so then the Holy Spirit comes at Pentecost. You all know the story of Pentecost in the book of Acts. And the Holy Spirit has been with us ever among his people and with the people of God ever since the day of Pentecost. And that will what will the Comforter do then? He will comfort us and he will help us. But then he has a work to do too. And there are three different ministries that I want to mention today about the Holy Spirit. The first ministry is that he is going to magnify Christ. He's going to put all the emphasis on Jesus, spotlight on Jesus. And the second thing he does, he's going to convict sinners of their sins so they'll turn to Jesus and call in the name of the Lord and be saved. And then he is instrumental in the building of the church, the invisible church, the body of Christ. Those are three things we're going to look at today. So first of all, he says he will magnify Christ. The Holy Spirit will never draw attention to himself. His ministry is to point to Jesus and to Jesus alone. Listen to him in the words of our Lord in John 16, verse 13. Nevertheless, when he, the Spirit of truth, is come, he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And for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He shall not speak of himself. But whatever he shall hear, that shall he speak, and he will show you things to come. And then in the 14th verse, it says, he shall glorify me. Jesus is talking. And he says, the Holy Spirit.